이제 산지 그 초년아 주로 생각 좀 하노 소유도 송어 놈 어레 어째 렌전라 몸베 말이 와니 레줌데라 몸베지나 레줌데 녀고세 마카노세 녀바체 녀나 베르데 버사도니 야 라람몽데 최저나니네 니바체 몸마 니바체 시샤니에들로니나 미 바티 콘드니하고지 사소이나 셴만나셔 콘스고이나 디보노 옷 랑셔 기쁨으로 쇼좀 세치마셔 남민데 양좀니 옷남셔셔 마가는 요르세나옵니 오래라 콘스이나 시교노로 오래 옷 미그네셔리입니 다들 나는니 슈스메 옷모도 야야 양 콘스인데 옵니 나가 내내메 델라 쭈메 강기자스 쭈나체데 강신 옷 내가나 수 딱달로 수 모노로와 수 노로니나 다샤데오데 내가 노롱어도 되임니 오래라 대다라 녀외 숨마다 투지에 대남데이 뿐 대다라 멍게 겐돔신 심지남네 고와르차니 다 수베글리우 담아지 온돔 다 돈다 생야들어니나 수베냐고지 공부이나 다 콘도님이 깜부다 답답답답답이야 나가 요르디 슈차르메 오래라 다 슈차르 슈지 랑스 수베냐고지 치디자 수베 넘버다 봐도 공대위나 녀외 숨마 녀외 숨마니나 다 야마라자지니 오래라 투제 대남 대이 뿡 투제 대남니는 산제세다 저거 강부 뿡 그래 랑샤 수르펜도라 줍니 대달 망기 제돔신 심제남네 고르자 미 랑 서베 넘버 다보데 고모이나 서베게 펜샤 가든데 노로니나 미수 이네 랑샤 심신어야죠 오래라 아 피사도이나 심제나에 랑샤 신어야죠 아 이제 주부지 녀와가 레기 옹기 녀와가 기술라라서 이네 야 녀와가 이네 동해 하나 용슈 레주 우든 펜도노니 페나 짐베냠네 야고이나 다다나가르 쇼스메 오레다 심제나시 짐보통이나 든주나이네 줄 끊어내메 벨세 오레 미수 힘오도데이나 샹문네 메심지 힘오도이나 오레다 미수 비샤 디웨야 줄로 오레 수 고르체 줄로 독자야 줄로 히세다 뜨겁네메 우동오도야야 심제나이네 간념 얘가 쇠바냐 오지 곰도이나 자보다시 천나야 심제미고 제바이스 Nyomar jyoba kanyemba nyewenyeba dechedamsa. Gyabu dashik chonayang nyena ta lumbayi gyabu pun. Yani udmenu sumanashi gyabu nyegyutenum. Udna khonsegu yinayang nyegum orela. Gyabu dashik chonayang simji migu jebayi. Biri dribu je kayalo nyena simji shenanangshya nyebayayu. Ichi ki dribu si rang khonru tada mizeche nang khonru sakosu udenyong nye. Ta sumogusu yine tig zeche sugun gyabu ti yine migyewa yago yina 대부지 용어숨네. 대부분은 미캠티네 디바데야나 대부분 용어숨네. 리줌드이냐 고지 온부 수강시 개발방금이 다다나 슈즈메 우드만 제던다. 예면에 뭐 대제던스. 야 개보다 시고나 숨지 고월 제바이스. 토벌 교가 가임바 산진이지 미세도스. 야 개와 넘버 다바데 야고이나 개와지 야 개분나셔 답주 미캠나셔 답주 어 개분나셔 마답주 어디네 뭐놈네. 개와 수주부이네 Kambusha, kiawa tirang titab jomni, donda tirang imni. Simjian guli chungayi maon sangye drupdashus. Cede nyi la pel sheshin dragdan ki jiru chi matons. Maon sangye nyena, kadin tisha nyi jilo nyena, tata ngar ozu tsum pepgen kambu gyuga, tata nani shusume, kamde warashi me nyingbo nye gochi nomni ngar gyuga, shubuchi ngar sangye gyuga, ore. Ngar ozu mi ti ti ti ti ti ti ti, kambu shubuchi sangye ya. Sangyebu, tada sangye shajadoba zambulinga pebo ngodo, gyabarambushi zambulinga pebo ngodo, duzu ti shajumda. Ngaru gangbo ya ur ngodo, rangyo duzu ti sharam gangbo utsemne nga gashine nyigosum. Ngaru da kaya sangye ngodo, ngaru da zawanyi nama gajim utta peshane nga shado jo soyanin ur ngodo samu yina norum. Sinye na ngaru gangbo yuga kamde warashi minyingbo nyo uji noran nome. Tada ut plang timbasi kibni ngodo da yaya, 좀만 쇼어이나 블랑지 세부통대 오모도야 심 내가 산제주 서른지 다다 공조인부로 되자인부 우나세 케변요고남다 뚱년요고남 깜발롱도 서래 다 나다 공조제나 뇽뇽뇽뇽게 이제 셈베나 랑신지 세부디샤보 나르 산게르지메 산게부 나르캄부주 다다 미티티기 산제티티도 못셔 마음베 산제니좀다 슈부 산게르지 안나 다다나 슈송어도 어레 아 니상게 편도시노로 어레 이나상게는 이상게이면 이상게는 미셔 편도야 니다 어서 집도야 수니 어레라 니다 삼사라가 집시니 아 삼사라가 덮제라서 집도에서 이상게 미셔 나시라로야 오니 어레라 우등어도 예 삼보통어 있는 노름니 김진실로니나 다다나 슈송어도 빼나 부지티 어레라

롭충어도 부정어도 티노이나 랑 아마스 샤도 파마스 샤나 튜르네 메닝은디 카달랍저 고야네 메닝은디 양 피사가 분항어도 어려라 미션마 티스 비셔랍저야나 비냠는디 우드레도 메 아르 메제네가 경쟁 가열로 파마스 랍저야나 비셔 준메데도 신데 피사 미티스 랍저 야고이나 준데도 겨울음 치스 샤도이나 비메닌 좀 신데 다 하나가 미티스 랍저 야고르 비냠는 우드셔 생년들로이나 다다나 클라스티는 슈즈모도 렌데니 레이줌데게 저한테는 뭔가를 미나셔 말 감부 담바가 레이줌데게 꾸빵어도 브루티스 감부 뿐이 아니고 넘 감부 담이야 이직세 랑글 레이줌데게 저한테는 미지어래 점벌링 내가 랑스 추셔도 팬도이나 우체 팬도 디슈르 이직세 말 감부셔 미티티티셔 팬도 심지 망부티셔 팬도데 요네원음 티티티셔 어래라 이제 옷 누바치 산게오이나 팬도라 좀니 다음 마음베 산게 티티 놈에다 나랑 수치 산게오이나 마음베 산게 옷 산게 가에 두고서로냐나 심지 굴레 중앙에 군이나 심지 샨만 나샤 누바 메기수 심지 샨만 나샤 서버곰 잠버곰 심지 샨만 나 심신어주 어디하고 이나 아니옴 심지 굴레 중앙에 마음 산게 두다쇼 이제 니 마음바 산게 저 두대 좀니 다 오도모도 두규도 털어 니가 아니옴다 계속 콘도랑 나에 쓰고 있는 오도모도 마음에 산지 두규치도 털어 니가 아니 세대 니라 벨체다 더단 기주치마도 콘도냐고지 노이나 콘도냐고지 셈냉아 니유이나 마음에 이나 산지 숑규치도 비 자원이네 숑메도 좀 비 블록이야 요래 거기네 아니 좀 미세 티냉아 이나야 이나샤 벨체와니나 연대한 탑규 교변조로 탑규 강구샤 교내야 좀냐 콘도 오래라 세대니 라 벨체단 작냐나 미세티네가 이나셔 맹 넘버다 보데 고수이나 맹셔 신노미티이나 콘도야다 만음니 콘도 할람 영수야고 이나 이나셔 맹에 되셔 답 좀니 기쁘데 고수이나야 콘도야다 만음니 다단 기줄 치마도스 코르세 수베 제소 단스 네메 마단 타바이 신도 유린 소와다 콜로지베 데게도스 다 수바냐 고제 다다나 니 아슈스메 진베 롱주 팀기 대니오레 수베 당대 준비 지니 세우네가 지양 세슈부치 랑 밀루텔롱 밀루롱 차로 슈지 르부치 넘버다바 이동와 폴류 몰류 넘버다바 데 고스이나 메가 아무시노 라이제 오든데 몰류데 쇼고스 폴류데 쇼고스 오든거다 데바노이나 야 수바 공고스냐 수바 넘버다고 고메이나 세슈부치 르부치 넘버다바 데 오레 간 수동이네 신으로 오든 르부데 답좀니 콘도 야고이나 세슈부지 밀루 타고이네 이제 르고나 넘버다고 마답지 오든 냥아덤니 냠바산데니 로규트는 베제네가 냠바산데니 나 집다 도지된 초가 결론티 결론티 와래라 비나 맹지 냠바산데니 결론지 낭지 와래 낭이 좀 맹지가 비나 나오 나 비나 나오지 냠부 하지도 없어도 넘다 신내 나는 결론지 날랭 와래 나는인다 신데 너무 미타 정부나 강부님 상나가 그게 미 강부 잘하나 털어니 결혼식 잘하 얘네서도 하체도 없어 님부터 쌤가 오래 하체도 없어 얘네 결혼 비나 내가 대수고 마도 비싸 자원이는 모셔놔 미수고 하셔 마음에 드는 다 미나서 결혼도 가야 돼 너희 나서 대검다 내가 그걸 내가 또 뭐 결혼 봐 톰에디 오든다 이도 미공화 딱 대놓는다 결혼지 비나 송제 하체도 없어 님부터 세례제 티로모노다 또 면제도 아니 님마가 노래라 님마가 나 두시려고네 이식세 응어도 너냐 온다 어디건도 너 미나서 하체되다 미나서 하체되야 즉 산지에서 산지 전불링가 노드서도 이노죠 산지가 쉬야 가야 올로냐다 우든 결혼티 비나 송제 하체도 없어 뭐 세례 나무노 가야 올로냐 담마 비 대신셔봐 산지셔 만나셔 가동이야 이제 바악도 맹셔 노래 민나셔 산지에는 전주선 민나셔 맹토 대중가를 바악을 때 맹토절로 놓으면 그래 우등어도 야고 없니 이제 그 대부세 따다다게 밀류 타고 있는 민나 바 우등어도 쇼고수 점점 어디 있니 따 최수구지 비시야고로 니나 그래 최수구지 따 민나서 맹토주 디보낭 사사로메 사사로 주제 어떤 교배지야 셈가 다 어디니 딱 녹조야니 섬이지 민낭 지구 저거 텐데 하강태가 야 표옵니다. 대신 오는 걸 자반 더바르네스가 뽕 돈이 되는데 어떤 것도 되고 넘버도 다 받아 표 이제 샤버 표 온다. 샤버 표 오는 신데 또 되고

0: 소라게 야야 심지 때문노야야 정원이 괴반에 맞 쇼메 오래라 정원이 근데 괴반이 근데 남에서 이직스 더플랑 내숨 플랑 강불라 오든 야고 있는 넘버다 보다 임신데 지고 랑 심가 하나인데 심셔 구조 템주고 심지 하나인데 좋아게 죽다 딱 쇼정도 올다다 쳔메데 임신데 하나인데다 고르템데 상황 붙지노이나 알았어, 미, 요르티스, 담바야야, 슈기하고는 하는 알았어, 그이대임에, 오동어도 대상통 없습니다. 샘냐오지, 고르템, 템어도 대시성도, 쇼리장 구이메대지 못, 다 쇼리장 구이메대보로 다 이타체야, 다, 어떠, 거니, 섬에, 미니오야야, 좀바대노이나, 이직 교화대원임, 이직세다, 다다, 레우든반, 비나, 맹지랑, 준주된바님, 대다르 쇠베, 준주점, 니나, 세그나다지, 오래라, 대다르 수베 이제 쇼고스 짐제세이냐나 리우 두번네가 수바 거르제 수바 공주제 다 자기부 제부 대왕메 콘드냐나 가야 독자인 어려라 현만나샤 즉나 쓰부야죠 콘스 우든데 야구이나 다 방샤 균 가야 가야를 이제 어떤 제부 제부대다 티티야다 티슈 모수야 다 이제 쇼고제 수바 내고제 공부이나 제와 우등어도데 방샤 타부이나 다 수바 땅티면어 내면어 숨면어 괴시네 아르 세베 곰데주 가야 우슬로니나 좀바 된 것은 이겁니다. 대다르 세베 준주 점 점니나 내가 모두 고주주 제샤 점바니 됩니다. 대다르 세베 준주 점 또 김진 제슬로니나 세베 쇼주 준주 점 고수 김진 제슬로니나 대다르 준라 장주네 니는 책니 바시 장주니나 산제지 고방샤 장주 다들 나는 슈처럼 장주니나 산제지 고방샤 장주니 보디니 이면 힌디가 네니나 산지지 고방 내년에 수고 타고 와도 되지 안 맞아도 산지지 고방지 같이 수고 놀러 수시 탑줄로 내년에 좀더 약이 나셔 탑줄 내거들라 대답 준라 내년에 좀더 약이 나셔 탑줄 마도 좀더 마야 와야야 이제 쇼리장 하나만남 돼야 어디서 산지지 고방 탑매 되죠니 대답 준라 장점 내년에 니버지 롱메요 메바신 수남 준주 메메중 롱메년에 쇼드문오 당시에서 메어라 요아 매바신이나 구조문호야야 구조문호야야 직다수고 빼나 아리 추미 대표고수이나 추미 대표고수이나 다 대신나랭어도 추미 대시야가 치우이나 다 추미 비난행아 마르고노이네 추조티이니 숨 가든디 추미 시도이네 딱다 퓨사로 슉지 미신어 딱딱다 세유지샤 균형이 고수니 나다 지고수로니나 쇼템문호 고중라 오든디 페니우이나 쇼템을 나오면 쇼메지마 시간이 쇼문호대 고수니 쇼체 남인샤사마도 고수 이제 쇼부체 요아메바니나 쇼메베나에 메제 딱다 쇼대긴 양 옷 마르네가 균노라 오드네나 쇼메 넘버 가보대 쇼메디지메 오드모도 쇼메디 쇼고솔라야 오드모도 겐 카르디 고수니메 룸메 요아메바신 이제 모도 산지지 고방가 개조가 심지 요아메바니나 요아문호야야 딱다 쇼야 그 쇼메지 추수순 밀리가든데 쇼수이네 비난하다 나 고추 불때불 어떻게 해 신질로 삼삼다라도 명 최공 태문단시 주민로야 피부로래 이제 블랑티네 수지 대부로 쇼장마 신게 용어도데 에페장도 필수인 우동어도 레드메 다 어디서 준주인이나 가당 야 이거 상민이고 야야 야구이나 이제 저거지 답 좀 이동다 롱메요와 메바신 쇠남 준주 메메죠 쇠남이나 속내 소놈지 초내오치 그래 소놈지 초내오치 넘버 다바데레메레 준주가라레도니 준주메나 준주내오치 무노이나 소놈지 초에 넘버 다바데 야메드뉴부터 데마이메 오래라 차피주임으로 꼬라게주임으로 나는 열시대 슈이사르메 두준랑세 레가시야
1: 랭기나가다다 Gezi chinbo yiwa la se, zay nangu, chunju chinbo tulku tenzin gyurmeri mochi se, mungki ka gyurya dixi nangu sa nambur. Uzuk mar muti ya langi nangay, nogon nuktu ze, lenga che, namdar leri masa nasa. Langi nang dixik, namdar lemchi dos. Midi me pilohar kya chile nikali di, midar gyadik nikali jinis ka uts, agashwani tawang imbur. Langi nang nukdik tu ze, lengu ni, Lianing Pisha Oni Deshi Nitong Kelikuru Lok Chinda Tunpak Darik Kit Boyakyalo Nitong Kianing Kenichik Sum Namlo Mita Lok Dawa Ngapak Nisum Reza Lakbimbur Lianinang Ta Deshik Nitsui Kachin Shobanang Sangi

장 아랍 겸조 레지스탄 하리아나 닝 번잡 각선이 연막함이야 예갑 각선이 강업과 온도급 넘을 메디누 벵갈 각선이 미쇼 시킴 마하라스타 나디 레지스탄 각 셜쇼 구지랏 군칸 고아닝 나디 끝났다가 각 루쇼 선예바카 디시 남딤 소동불 우즈베카 기시 딜리서바카 디시 나링 준나 남 할림할림 소두시 눈시찰로 기초 내유 넘불 게갑 스위즐랜 닝 아르헨티나 피파 풋볼 월컵 징무텐드각 쿼터 파이널 림부카 옹불 Switzerland si Colombia shell penalty shootout ka goal sum kap de blisi gegata bumbur quarter final ka gegap Argentina kap de Switzerland si shinyukimbur lengina ut dambu che dejik ne chui ka chin shu shu pa na du lengina da uzuk shu che dunjek lerim nang chu kalap chu ko sotur desh ut lerim ma yiga chu chin sung che rawa ka gyabje wezerim bu chise nangche ngote nang ning gishi tuten sang pu se mon pa sungyu nang sanasa

0: 망그리에 꾸미다 주라니 고수인부를.
1: 어떨지. 아니, 나도, 저 당시 준비, 그, 뜬박고 샤시 송도한테 뜬박고도 문제도 다시 물었지. 다 디자인에 뜬박고도 또 샤고 그랬어.
0: 다들 맞아. 겨우신 너비스 이제 뜬박, 지금 쪼디 뜬박중년대 니가니 왜 송인상 땅아 다 붙지 뜬박중년대 니니 그거 넘부를.
1: 다 이나라 뜬나라 떼땅땅나라. 나도 숨마카드 소인에 찍다. 숨마카드로 숨마들로 다시 야고 오시고. 숨마들 아무. 나스인 공부다 또 이십일 수마 가입했다. 대단히 그 인적 처럼 매일 매도 오면 대안에 좀더 그 틀에 지 야들 같은 처음에 그 달 제주 산지 점들이 그 옥처를 해봤어. 아무튼 그 민해만 이래서 인적을 주장 인적을 드셔서.
0: 아마도 수만한테 어제 약간 보낼 딱지로 약고 수만이 수만한 이다 이식 수만이다 삼기 수만이 너무 이빠지는다 공보 함모 남세 이나 간다 직지들의 대비 수만이자 이 브리즈부터 간다 이 그리보네 땡기 소 땡기 디슈고네나 땡기 좀이 인쇼고 말이야 그리고 수기인데 땡기 좀이 디기 배야 토쇼 이래게 좀이 우가 이네 어디 그리나 미크고 임보르
1: 좀 맞다고 다 대나라 나도 특별히 줘라 특별하지.
2: 他这边的地我们应该学校的路也是要什么的就是路可能这边我学校的比较真的把想我是他们那一几天的苏马他结巴哦一般应该可是不那应该确实没有可以不能去年他所有的也是不能可以不能去年那个人呢这边是这个是这边的这些家他们这边是那个人们的就没觉得做然后呢去他们就被独家这些被人的车人那边这个去那么就不当我当大想的去 안나 같이 시카르베 지마나 녹바테발라테네 들리든 주베제로다 드는 김바르다 뭐라 다 워가리나 마이나 넘버 드는 김바르스
0: 다 맞다 하 잡은게 고치 그디나 노니나다 야나 미히보 야나 하비디 임보르니 다 이건 당제 우딘디 인터프세티 미신나 나킨디 넘버르니 베 봉치키 나킨디 이따람 기부 남아서 주로 소니 이제 담가 토야 이제 다야베 수마가 고요디 임보르니
1: 에 드비트솔라 나트시라 제다나 아니 둥겨루와 뭐 자꾸 진 자꾸 줄에 소리 헐 놓고 지금 뭐도 보아야 돼 보아야 돼 코치 좋았으니 뒤치도 코도 좋았으니 없으니 보아다 다이다 양재 지다르 뒤치라지 코치 그런다 지 보아니 지를로 그래도 두고 심심이 돼요
0: 아유 한 제발 좀 좀 참아 지금 왜 된 맞잖아 지 좀 저기 좀 보러 니다 나가 보아다 보든 루키티니 게 미티시다 어서 맞아 보아니 너를 니 그랬지 어 이놈이 이때 배나지 잡아지 수야 비도 태지 맞아 니지 무르치니 말해 Tieta odi dia bo tieta ta odi dia bo tieta mi ho di ni nei ko mo bo ni be sha
1: o da te da to te de o te ta ba ta yin du da de zo ta de pa tu ba ta ni shi ba de ye che su mai ne ye che shi ya de ki chi mo de su
0: ta su mo ne go yi shi be su mo ne de che pe su mo ne che hin ji me ji yi shi ya ko su kim sin tim no bo ni ji he ya ko su mo ni
1: da te ji da ga su ma ten ta na bu de da ta mo man de ja de ko da su ma ten du le a be 어디든 아무나도 공부하다가 남세라고 다시 취지를 때는 그러면 예당을 백점에 군주 좀 어찌를 때 소수지야들이 나도 주야됐어.
0: 뭐다 지해 수마티 주니다 공부 취기를 하면 나한테 이든 뭐 이미도 때니 그거 너무 중요해.
1: 아니 되는데 집이를 내가 보고서 줬던 거래서.
0: 다 잡은 게 뭐지 지금 별 다 잡은 게 뭐지 다른 게 뿐만 것도 예된 것은 힘부르니.
1: 아니 다 되는 얼마나 소박하다 사실들. 랑이 텐도 텐바 땅 아니 저도 텐바 드려요 근데 상 땅고 그래서 뭐 나도 르르베 르인라 자고치 이라인라 자고치 트레지 좀 해줘
0: 다 참으시다 나는 같은 거래지 양은 뿐아 양은 양 랑이 요어도 예된 것을 힘마도 다 너무 강가 잡수 치이나 이쯤 이끄지도 모르
1: 멤버들이나 멤버들도 다 집어들어 다 이라 타마 이라 마마이 이라 타마르베 상 땅야도 주바피도 마마 지워네 이나도 누가 지레스 이나라
0: 这边的上头的人多的在西的那些的我的那除了屁股的马道这边我这边这里你上头去给他屁股的那种当然说说上头用到班里要加入一旦刚给进步他们是大那些屁股银本因为一旦让你不那么多也屁股是马道一旦别人叫你工具也在别叫出去你我的屁股没给他银本我的都是的哦可能都是的当当的都是这些
1: 다간다

0: 또 장르 냠보니 장르 마이너 사이니 미그리 돈 버르니지
1: 아니 어디 또 때다 나때도 주바야오메 주바도 제다라 다 주바도 나또 단다가 낭라 나또 그다 주바피도 추 다 인셉줄 인셉들 듀피고야다 나 듀피나도 송피나다 같은 인셉다 제다는 주바 듀피고래서
0: 당한데 인셉피지 인셉다 띵 스피드 모레 띵스 심플게 넘버다 띵 스피드 고소 힘버니
1: 다들은 도행아 나도 나도 내가 나도 제주도 준비해서 왔어. 저도 피우거든요. 저도네. 뭐도 저도 피우고 해서. 저도 피우거든. 담아띠는데 하고 치치도 띠뜻으로. 띠뜻으로 좀 뜸아 뜨거든요. 지 마카토님 봐. 아니 뜻바로 니도 치주도 좀 받아. 이거 치주매. 니도 치주. 하여튼 니만 많이 하자. 너무 많이 뭐 이거 해서.
0: 담아내 이제 피부 나 띠나 감. 담아야 시. 이제 이제 저희 할머니들로 이제 말이야 배 마정우에 등우에 피우고서 힘부르니 피해야지 다가는 지금 배 술을 빽하니 미그고 배 장가니 미그고 배가 또 니도 쉬운 잠기 동거 이해지 피우고서 힘부르니
1: 하자 중로비나 그런 게 기회신이다 장다는 거 되니까 용어만해
0: 다시 지금 배가 빽고 중크라고는 장기 세벨라만의 기회신이니 다 중기 휴군다 김지 님받아 주시는
1: 하자 통 진짜 통다나 랑우지는 지금에 공을 공야 보마용마 Benyuku, Chimasu, the Dana Chimachiwaga, Loma Shumba, Tereo, Jinjun.
0: That matter, things or people think so best on energy, Rashi Chimonyota, Chi in a senior Yakurich, Makam, Tom, so good as Chimonyo, Shitim Regim, where number ring.
1: And you should Pishamina and Penchamakashi, your lesson.
0: That matter, in Jimna Siram Pitum or a TGP, you know, pay card in number ring.
1: Should the garden of Tangbales, someone in the pin of some penchy, your lesson.
0: 七座被扩张性的藏文农业七座文章别处于那边人性的藏文的给东部人没藏文区别你不要了七座没藏文古区域你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
1: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 Tamata
0: Tanda,
1: Cut on your sugar, you tongue, same tongue, same tongue, the chick, and a lunar tongue, yeah, it's a chair number of the rat, did you cut? Keep a no humble. What that was, did it? That didn't visit your own money. Then it's 20 cent dogs at the 20, 20 cent.

0: 당시 就 초신 진정 당하다 소남 초등 소남 삼아 초신 진정 뭐 펩사 아니
1: 나 저기 저 라마 집안하다 지난 누구 저 초신 길 저서 군대 좀 어 길 가나 하나 다나는데 그래 저 폭발진에 제단은 이거 저 집에 가요 말이지
0: 저 초신 진정도 카네놈다 전기 군대에 세다비 팀에 총소에 강게 세비 카네놈 이게 가 세다비 찾는 걸로
1: 군대
0: 어디 소속이 진지자별 남아 있지 삼로통이야 장기 진지자별 소유인 이 삼로통 어디다 비게 상지 군대 취업 군대 경기 군대 차당 그 뒤에다 당연히 인생의 삼로통 그 소유인물
1: 저지 센 대외 값들라 랑급에 차피나 레당 하자 능법 많이 봐.

0: 군주 다 군주 노고 녹삼 당이 상경이가 생기신 뭐 지기 때문에 치지 삼로통 안 치지 어디 소속이 진지 잡을 남아 있지 삼로통이야 장기 진지 잡을 소인 이 삼로통 어 이따 비게 상지 군주 치 군주 진주 군주 차당 그 뒤에다 당이 인생의 삼통 그 소인 뭘
1: 저기 쓴 대비 겁들라 랑급에 차피나 레당 하장 능범만이 뭐 하장 통화만이 뭐 그래서 하장 배장도 못 지니 누구 예로 그러와 하자 통치자 온치인 뒤로 왔다가다 주말도 들으면 레당이 지 저랑이 뒤에 차피는 레당 선으로 가면 니 세자도 들어도 취하여 그랬어
0: 땅 하다 소신 랑이 얘가 소신 세다 보내 다 타 증도 이스카에 삼통고지네 하정이 타 증찬에 미기도 임 니크라네 미기도 타 증도지 랑스 짱차 세보래 지랑 진짜가 그다 소신 세다 크리스 딱딱 온 타 증도 우딘디야 이제 유름으로 터미지 랑세면 와세에 대불 소신 딱다 시지우디야 증도지 와세면 와세에 대불 랑 갑두수야 면 와세 유람동 대불 시우디야 이제 베타 증도디 짱차체나 생이 치지 딱다 라오무디 어 우딘디야다 소신 세다미 타 증도디 터미지 우딘디 삼통 고소미
1: 알라마 주반나다 삼통는 두고 자주 주주서 못하지 나네 지르지 오월 주디지 나도 이거 가지고 보고 주 가지고 도스진이 다시 누구를
0: 다어서 남아치고 소식 세었다면 이제 남아치 이담 규디시를 하소 이담 이담 상지 장세 보호권도 취중 수마 어 이따 방리에 지금 세었다 그 수임을
1: 다더니 뒤에가 선생님 남아치고 저지지에 남아치고 라라 투바 집에서 오다 많이 봐 투지와 라라 뜨리 다니여 대와 남아치고 상담을 투초에 남아치고 때니 매송
0: Lama Yidam Sosin, Chin Tangle, Lamaji Marachin Tangle, Lamaji, two same Shinuya set up by a change and was not two Mijibi, a Chi Lama Pesic, Namji would not get to Udin the Chain and Miru Lama two same K, Betashi Mishis, Udin the Yase, Marcin the Shukusu Yimbul.
1: Sir, Juna Be Lama, the Rania Lama Benjidu, Pomochibo, Lama Ralbe, Edge, Zivi, Dani, but two do your desert, Jiba.
0: Matchable, 이제 또는 잘못 되면 또 패턴 가디디 로도 내가 샘 심으로 되어 로도 뭐라 어 이도도 야 소신 지에 정시 장기다 살라마라 대바네 다데 라마라야 때 우딘디야 증하다 대바길 우딘디야 고수 힘불
1: 나드네 만대표로와 만대표로스
0: 어떤 나무 소신 지에 정해 증하다 손디 메디피 고수 힘불
1: 만디들한테 당가 주수 저빈 받아 상아 아 수소소바 마무 열었어
0: 다 메디지 카 카디노 Mende sumbu nyinga banye ya, sumbu sudi banye, waya noo yimburu.
1: Ta ina, tuwa chishu tu, ya, mende dhuma da pishana dewa yoris.
0: Ta ngata mende pibu sumbu dhuma jipena dhumdiwa noo mburu.
1: Ta, mende tila, da mende ka dhuya wate, karichuna dhuwa da, zanga nga dhuwa, ta juna rumbo chiru, machuna sada dola soba karina sumbu dhuwa yoris.
0: Ta ngata mende pibu chi, juna, rumbo chiru yimba, ta iti kina mono na chi, le sang ichi kene mono godi ni ko no bu
1: ani juna de kang de ju gore song sti
0: ta me di chi tembru ji nyu de da nyu de to bi da bi da le rang de to kang de ko su ni song lo
1: ta man di de de ya ho ji ju mi na ni shi ge de rang chu nyu ga rang ba de shi da ge pen do chu mu yu de song
0: ta me di ji na ta chi me di ji pi wo me de na ba da bo ti pi tu yi na chi shu che ma da ken ti ki ju ka di yi na na ba da bo re ju che ba no bu
1: 근데 영어로 통화하고 진보 그랬는데 이 와가 주는데 지만 대표에게로 만디 모스도 대표한테 대가는 나서 뒤따서 진보는 버츠고 더에 만도 이제 이거 더더 더더 진보지래서
0: 지금 뭐 지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님이 지금 멘트 표현 뭐 이제 멘트 표현은 멘트 전부 수업이 지금 왔다 전부 너무 큰 수업이 보이 너무 큰 수업이 아 이제 거를 텐데 너무 이제 거를 지금 좀 지세 거를 지금 이제 멘트 너무 큰 수업이 보이 뭐
1: 드니야들 지랑가 나서티 아마트가 총준라 랑가 신이들로 지 라티부디나네 신이들 야고마 조트레 용으로 신이 준달레 발라서 그래서 아까 만디 피그레 송어지
0: 但 마다 와서 랑게 자벨 라마 템블신 랑게 자벨 라마나 지 견동 이제 마디 버티서 우딘데 제 섬냐 우딘데 제 람상 면지 피에 지 소와 답고 소임불
1: 난 만디들라

그나 사, 스포츠 스킨 수대 기능 비셔지 니 수대 기능 그럼 괜히 링했지 사마철 센디아 니 수대 두고치 뉴스에 나인 그나 사 수대 두고니 그럼 진행했지 대신 없지 레림 죽다지 노건 없지 레림아 규르지 노바낭 힌디까지 줬었으면 또 이물 행진한다 노걸 그래서 프로포츠 캐슨 주식 레림님 수세코 뒤디가 주셨으나사 노벌 고지죽 두세 숨님 비자체 레림 멜라 만삼에 또 임불 고지죽 두세 숨님 까마 읍주체 레림 기트 멘지리 수세 랭아체 넘님부터 남달 레림아 기세 진보 시월하세 제나무 진주 진모 둘고 댄슨 교메리무치 제세 문키카 교야 디신나오 디슨 미치고 말 못했음에 또 임불 수술하는 걸 먹을 지령지 돈디에 클레림 띵득 삼사나사 수세 그러니 걸마 클리치 넘긴 것도 시든 내리마 아니 20bm 스크리소 디엠족 라마치바 무디에스메 토임불 수세 니스 걸마 지치 내림 포임업드테가 고멘트 아퍼 프라이미니스쿠 크리미땅 각 진다 숨카 장간 땡진 노르신세 힌디카 닌가 유로데스메 토임불 레림 에고라 안에 노건 없어서 니스니 카르마 지리스에서 나사 수세니 니스니 카르마 괜히 랭아치에 브레디스 마저님 수세니 니스니 카르마 괜히 지지 리지는 뉴스 레림 데이시 박디 기에 수세니 니스니 카르마 괜히 지나치에 수세 기치에 레이 담바세 워섭 드리기 귀야 토대 나오 힌디 필름 뉴박 사무까지 레림 불안이 힌디 필름 기트 가슴에 또 임불 수세 기능 피셔치 스포트 스킨 수제 기니 karma, 괜히 랭아치, 사마절 센디아닝, 수제 두그치, 뉴스에 나인, 인지가 생겨, 아가시바니, 딜리겨, 겨선 주소서나사, 수제 두그니 karma, 질랭치, 내신업틱, 레림, 노건업틱, 레림, 슈타치, 나은업틱, 레림아, 귤치, 노바나, 힌디가 주소서나 또 임불, 수제 두그니 karma, 지구치, 아가시바니, 다방, 노걸, 레림바나, 자상, 두 임불, 랭기나가다다, 레림 세라가, 나, 세라나가 디슈즈닝 데슈노틱 레림 데제닝 노르 레림 니츠도고서 남불 랭기는 우타무제 데식 레림 세라지도스 우스 아게시바니 당임불 랭기는 누득 투세 크로니카마 지원도 다슈쿨 레림 제로카 힌디카 주소서나사